0: 지금 이렇게 태양이 보이는 게 굉장히 완벽하게 동그란 원이고 정말 예쁘고 너무 멋있네요. 실제로 이 태양이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이 태양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양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뭐 어렸을 때 당연히 저도 별을 많이 좋아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물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핵융합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종이에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공식으로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고 또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1: Nam Yong-un leads South Korea's efforts to commercialize fusion energy. The country is already a leading player in the field, embarking on studies as early as the 1990s.
0: K-STAR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 장치인데요. 이 K-STAR의 환경을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만들 토카마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2: K-STAR 장치는 이름 그대로 코리아 스타 인공 태양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고성능 플라즈마를 컨트롤하는 제가 아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K-STAR에서는 지금까지 1억 도 이상 핵융합 플라즈마를 안정되게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고
1: In early 2024, K-STAR set a new world record for sustaining plasma reactions in a tokamak, maintaining a temperature of 100 million degrees Celsius for 48 seconds. The previous record, 30 seconds, was also achieved by the South Koreans in 2021.
0: So, 저쪽에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게 K-STAR의 주장치인데요. 저 안에서 이제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플라즈마를 높은 온도로 올려줄 수 있는 가열 장치들이 저쪽에 있는데요. 재작년에 K-STAR의 텅스텐 다이버터라고 하는 부품을 설치를 했고요. 요 다이버터라고 하는 부품은 토카막 내에서 가장 많은 열을 받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했을 때 플라즈마 자체의 성능은 이 텅스텐의 불순물 때문에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터 역시 그 텅스텐을 내병 물질로 쓸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 텅스텐이 이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걱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K-STAR에서 미리 실험해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터를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운영 기간을 단축하고 또 거기서 만들 수 있는 플라즈마의 성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South Korea has much to gain if it does eventually manage to harness fusion energy. It's an energy scarce country, and because of its population density, is also a heavy consumer. It also wants to tap on its expertise in fusion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global energy market.
2: 지난해 한국 정부는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라는 전략과 더불어서 약 1.2조의 예산 투자를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협력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3: There are companies out there right now who say they will have a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 in like 2027. I don't believe it. I mean, if you get net energy out, that's a Nobel Prize. So I do think it's tradition to say it's, you know, 20 years away. I think that's reasonable. With all this money going into it, it's certainly possible.
2: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2050년 이전에 핵융합이 상용화가 보여질 수 없다면 핵융합은 다시 자리 잡기 힘들 걸 알려지기 때문에
4: In all of the nuclear fusion projects we see today, they are still in experimental stage. So I don't blame them for say another 30 years.
1: fusion energy is still on the horizon. Today, it's fission energy that's powering the future.
5: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renewed interest in nuclear are basically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as well as threats faced by climate change.
6: I think it's a necessity to increase very aggressively the share of nuclear in global energy mix. In Europe, we can maybe somehow survive even with renewables and balancing systems. But in Asia, as electricity consumption is growing hugely, it's impossible to get rid of fossils without using nuclear, at least with anything that we currently know.
4: Nuclear power is a clean power source. So from having 24/7 carbon-free energy, addressing energy security, climate change goals, non-nuclear energy has regained popularity.
7: Many countries are looking more closely at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s part of weaning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Now with global warming and concerns about climate change, nuclear is back on the agenda.

0: 지금 이렇게 태양이 보이는 게 굉장히 완벽하게 동그란 원이고 정말 예쁘고 너무 멋있네요. 실제로 이 태양이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이 태양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양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뭐 어렸을 때 당연히 저도 별을 많이 좋아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물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핵융합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종이에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공식으로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1: Nam Yong-un leads South Korea's efforts to commercialize fusion energy. The country is already a leading player in the field, embarking on studies as early as the 1990s.
0: K-STAR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 장치인데요. 이 K-STAR의 환경을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만들 토카마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2: K-STAR 장치는 이름 그대로 코리아 스타 인공 태양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고성능 플라즈마를 컨트롤하는 제가 아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K-STAR에서는 지금까지 1억 도 이상 핵융합 플라즈마를 안정되게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고
1: In early 2024, K-STAR set a new world record for sustaining plasma reactions in a tokamak, maintaining a temperature of 100 million degrees Celsius for 48 seconds. The previous record, 30 seconds, was also achieved by the South Koreans in 2021.
0: 저쪽에 가운데 보이시는 게 K-STAR의 주장치인데요. 저 안에서 이제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플라즈마를 높은 온도로 올려줄 수 있는 가열 장치들이 저쪽에 있는데요. 재작년에 K-STAR의 텅스텐 다이버터라고 하는 부품을 설치를 했고요. 요 다이버터라고 하는 부품은 토카막 내에서 가장 많은 열을 받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했을 때 플라즈마 자체의 성능은 이 텅스텐의 불순물 때문에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터 역시 그 텅스텐을 내병 물질로 쓸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 텅스텐이 이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저 걱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K-STAR에서 미리 실험해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터를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운영 기간을 단축하고 또 거기서 만들 수 있는 플라즈마의 성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South Korea has much to gain if it does eventually manage to harness fusion energy. It's an energy scarce country and because of its population density is also a heavy consumer. It also wants to tap on its expertise in fusion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global energy market.
2: 지난해 한국 정부는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라는 전략과 더불어서 약 1.2조의 예산 투자를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핵융합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3: There are companies out there right now who say they will have a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 in like 2027. I don't believe it. I mean, if you get net energy out, that's a Nobel Prize. So I do think it's tradition to say it's, you know, 20 years away. I think that's reasonable. With all this money going into it, it's certainly possible.
2: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2050년 이전에 핵융합이 상용화가 보여질 수 없다면 핵융합은 다시 자리 잡기 힘들 거라 여겨지기 때문에
4: In all of the nuclear fusion projects we see today, they are still in experimental stage. So I don't blame them for say another 30 years.
1: fusion energy is still on the horizon. Today, it's fission energy that's powering the future.
5: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renewed interest in nuclear are basically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as well as threats faced by climate change.
6: I think it's a necessity to increase very aggressively the share of nuclear in global energy mix. In Europe, we can maybe somehow survive even with renewables and balancing systems. But in Asia, as electricity consumption is growing hugely, it's impossible to get rid of fossils without using nuclear, at least with anything that we currently know.
4: Nuclear power is a clean power source. So from having 24/7 carbon-free energy, addressing energy security, climate change goals, now nuclear energy has regained popularity.
7: Many countries are looking more closely at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as part of weaning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Now, with global warming and concerns about climate change, nuclear is back on the agenda.